0: 마내한국야다니다
1: 미파스포트가오리
0: 마내한국어한다
1: 푸드가오리라이도에
0: 마아빠는피아노사다
1: 버가오벤다나이
0: 마엄마는은사다